0: 哥，到底打起来没有啊？怎么枪声这么稀啊？
1: 那就是还没打起来呗。哥，你快尝尝我煮咖啡的手艺进步了没有。
2: 이것이 조사 왜냐 이 젊은